0: 영화라도 잡으라.
1: 스파트 당이라 네 하나 세비스 보다폰 연 스파킨 암타다 너 호이어롬
0: 갖고 빼놓고 열어롬 갖고 빼놓고 하니 매매체는 너무 이놈이라 갖고 빼놓고 하니 이래 몸이 있는 놈 개똥아래 몸이 있는 놈 깨는 이래 개똥아래 암 시끌
2: 맨 놈들의 본 개프로드 팬 따다
0: 노래 스타 똥아래 똥아래 더 폭 언니네 모바사 더 키친 프로드 팬 따다 키친 니가 놓고 한 놈 빨리 당이라
1: 이메 또한 빨리 당이 어 미리 수어

5분 되면 또 농업을 하기 원하며 우리 FMH9.9 나온 바간 다행이요. 다행히 아이분씨 답변하기 대해 드디어간 아이랑 보니 매우하게 농업을 하며 원하며 우리 FMH9.9 대란 오가는 남 바간 다행이요. 대면 또 레이단 오가는 농업을 하며 군한 남 다베스 이리안 하기며 tapi wana ko am kong ra gya wale ke gya bubu to kana kono no ram yon me uri fm 89.9 sina kai na kono kono ra to kana yu sai emmanuel